이분 때문에 돈을 벤러 안고 남님의 와케니까 무슨 띵아 뽕아요? 어느 꼼기로 고마 스파레이시라 연 바라님의 우리 FM 89.9 가이 있으면 연나라 프로그램 데님의 와케야 그나 이게 바람 나고 니까 기로 아이 나고 이암 고라기 야 떠오러 인가 낸데 있고 게인 무슨 마이로 고 남따라 본 연나라 남반따라 본 이수원님의 와케야 다 보러 고와 와 이수원님의 와